칼릴로 가바로 다이 반초 바바 바티레 바로 타마스코 니졸리 바티 샤일랑 예 펨자티 사바에 다나라이 나마스카르 남포이샤 가네 마일레 예티바네 사바에 다나라이 나마스카르 아테라 파고루두 아이나구두 여티 운타 파구